0: 외진 건 South Africa, 스파냐, 멕시코, 자판 Korea, Netherlands
1: 미기한 Kilas Laga Pesta Bola Dunia 2026.